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Let me get to this song quickly. Today, Music Boutique is going to feature this article by New York Times,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뉴욕 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요. 30명의 생존하는 최고의 미국 작곡가들이라는 제목인데요. The list isn't really ranked. 뭔가 1, 2, 3위 순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That's what I sort of liked about the list. Just the 30 voices who are still writing and shaping the sound of American music.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뭐 예상 가능한 그런 싱어송라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 know, Bob Dylan, you know, Paul Simon, Carole King, Stevie Wonder, Bruce Springsteen, Johnny Mitchell, Dolly Parton. 항상 등장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만 what kind of really caught my attention about this list is the mentioning of some songwriters, not the singer-songwriters. 우리가 알고 있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이 송라이터, 그러니까 작곡만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Which really, I thought was really cool feature about this article.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아티스트, 작곡가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만든 첫 곡, 곡 하나 먼저 들려드리면서 4부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arvin Gaye and Tammi Terrell,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So, we sort of started the music boutique segment just now, right? 그래서 오늘은 뉴욕 타임스의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It's a special article published by the Times.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흥미롭게 봤던 거, as I said, are the inclusion of some, full-time composers. 그러니까 이 싱어송라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컴포저들도 이제 포함시켰다는 건데 another interesting ad is Prince, who we know is died a few years back, right? But they thought they included Prince sort of posthumously as a still influential living era figure.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에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So we just listened to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s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이 곡은 바로 이 Ashford and Simpson이라는 이 작곡 듀오가 작곡한 곡입니다. So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was composed by Ashford and Simpson. Their full name is Nicholas Ashford and Valerie Simpson. So they were called the royal couple of Motown and the architects of some of the most soulful hits of the 20th century. 뭐 소울 음악에서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는 거의 뭐 약간 찬송가 같은 그런 곡이잖아요. 그 곡을 작곡한 듀오입니다. 두 분인데요. Ashford and Simpson.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타운의 어떤 히트메이커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when you talk about Ashford and Simpson, they always talk about these three songs that they penned for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duo. 처음에 들으신 Ain't No Mountain High Enough하고 the other two songs are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라는 곡하고 또 You're All I Need to Get By 이렇게 세 곡. 완전 이 가장 명곡으로 이제 불리우는 곡인데 they are always almost used like a template for other composers to follow. 이 곡, 모타운 곡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교과서 같은 곡들 세 곡이 바로 이따 마빈 게이와 타미 타렐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세 곡입니다. So the first song,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right? You can kind of see, feel the gospel influence in the songwriting, right? Because I think Simpson, Valerie Simpson of this duo started out her musical sort of endeavor in church.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음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So you can kind of definitely see that influence with her songwriting too. 그래서 그세곡 중에서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Also by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Let's give it a listen. This is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Nice, very sweet melody, but with some groove, right? 참 멋진 곡이죠. So, composed by this duo named Ashford and Simpson. So before they made it big with these two songs,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and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they penned for Ray Charles, 이 두 곡을 쓰기 전에 60년도에 이분들은 이제 송라이팅을 시작했는데 이 Ray Charles의 Let's Get Go Get Stoned라는 곡을 작곡을 해서 약간 그 인더스트리에 발을 디디게 된 그런 계획이라고 할까요? So this version was recorded by Ray Charles in 1966 and he made it a number one R&B hit in that year. Let's Go Get Stoned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약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곡이긴 한데 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그런 의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만한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So let's give it a listen. 1965 hit by Ray Charles. Ray Charles의 곡인데요. 제가 이거 지정을 안 해놨네요. 네, 이 곡입니다. 들어보실게요. Let's get, go get stoned.

0: 샤카칸, I'm every woman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뽀님께서는 샤카칸 처음에 착각한으로 읽었습니다. 착각한을 착각한으로. 죄송합니다. 착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yes, I think Chaka Khan is more like, but Chaka Khan is fine. I think, you know, there's no, you know, right or wrong, I don't think. 제니님께서는, Whitney Houston 버전의 I'm Every Woman 도입부에서, Whitney Houston이 Chaka라고 부르는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Yes. Whitney Houston makes a reference to her version of this song. In the beginning of the song, she kind of gives shout out to Chaka. 선배님이죠. 대선배님. 대선배까지는 아니도 선배님이시니까. 그죠? Respect, paying respect there, I think, right? So, today I'm covering this special article by New York Times that was titled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It's a very important piece, I think, because it 한번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It's not just the usual 아, 이 사람이 뭐 이래서 위대했고 막 그런 것보다는 it really looks into you know the context of American music and how you know bigger influence that they have exerted on that scene. 한번 하나둘씩 읽어 천천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기사이더라고요. So today's except I won't be covering the other the singer songwriters right? Bob Dylan, Paul Simon 그런 분들 뭐 어차피 잘 아시니까. But I'm covering composers who were sort of working behind the scenes as a composers and lyricist. 하지만 이 Ash for Simpson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린 이 작곡 듀오는 In the 80s, they would actually step into the spotlight as performers. 이분들도 역시 노래를 엄청 잘하고, 엄청난 퍼포머들이었기 때문에 작곡가이지만은 본인들의 음악을 직접 부르는 솔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듀엣 앨범을. 그래서 큰 히트를 치기도 하고, 정말 뭐 작곡도 계속해서 40년 넘게 두 분이서 작업을 하셨지만은, they would be also successful, very successful as performers themselves. 그러니까 뭐 작곡가로서도 또이 퍼포머로서도 모든 걸다 가진 그런 이 아내와 남편 듀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o that is their song would be the last song for today.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I'm gonna leave you with a song by Ashford and Simpson, their own solo work, which would become really popular and hitting the chart as well. Ashford Simpson, Solid.
1: And for love's sake, each mistake. Oh, you.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어제 큐티님 한 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었습니다. Stratovarius의 Forever라는 곡이었죠. 가사를 보면은 I am dust in the wind, I'm the star in the northern sky, I never stayed anywhere, I'm the wind in the trees. 이런 멋진 표현들이 나오는 그런 가사인데 그 가사들을 보면서 은유에 대해서, 메타포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원곡이 영어인 곡인데요. 원 가사는 이렇습니다. 영어로. I'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I'm a flower quickly fading. 빨리 피었다 지는 꽃이다.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한국어 번역을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라고 이렇게 약간의 그런 조미료를 포함한 그런 한국어 번역인데요.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인데 내가 한낱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CCM 곡이라서 전체를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특히나 이 가사와 이 곡이 와닿았던 것은 이런 은유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So, 어저께 그 Forever 곡을 들으면서 That immediately reminded me of that Kansas song, Dust in the Wind. But the metaphoric expression, you know, we are all dust in the wind. I think it is just too good a expression not to use in another song. 너무 훌륭한 표현이라서 다른 곡에서도 많이 써도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original author는 캔자스이겠죠. So in line with our daily theme of how metaphoric expression help us understand life better, I looked up some songs that has beautiful metaphors in the lyrics. 그래서 그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Kansas, Dust in the Wind.

So listening to Kansas'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우리는 그저 바람 속의 먼지일 뿐이에요. Same old song,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늘 같은 노래, 끝없는 바다 속의 물방울 하나일 뿐. All we crumbles,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그냥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냥 들어도 모든 게 이해가 되는 너무 훌륭한 가사 아닌가요? 영구님께서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가사보다는 three finger 주법이 생각나요. 영구님 thinks of the three finger guitar technique. 그렇죠. 이 three finger 주법의 아주 대표적인 곡이긴 한데 그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덤님도 어릴 때 이 노래 의미 알고 나서 캬 하고 취했던 적이 꼬마 주제. Right. I think that is the power of this metaphoric expressions and how good this lyric is. 그냥 어린 시절에도 그냥 들어도 뜻은 이해 못해도 아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 있죠. Okay, next song is very simple. Comparing life to highway. Life is a highway라는 곡인데 가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Life is a highway. I want to ride it all night long. 인생은 고속도로와 같고 밤새도록 달리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Rascal Flatts, Life is a Highway.

questions of science, science and progress do not speak as loud as my heart. 과학적인 질문들, 또 과학의 진보. 하지만 내 마음만큼 크게 말하지 못해요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가사인데요. Talks about rationality, you know, equated with the science and progress is contrasted with emotion, which is our heart, right? Where the heart speaks louder means that feelings overpower logic. 우리의 감정이 이성을 짓누른다, 이긴다. Feeling이 먼저다, 로직보다는 그런 노래네요. 들어보시죠. Coldplay, The Scientist.

This next one is, I love this kind of request. 6220님께서 조용남 물레방아 인생 1970년 발표곡이라서 목소리가 아주 젊고 비비드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Song by 조용남 물레방아 인생 Windmill Life Windmill Life released in the 1970s.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e 1970 version. We do have the live version. The reason that I said that I love this kind of request is that it's kind of like a, it fits two standards that we have for our show today. 오늘 이 그 metaphoric expression, 물레방아를로 비유를 한 거죠, 인생을. 그 다음에 또 이게 커버곡이기도 하고요. So kind of a double. 그런 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Double down kind of song.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런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물레방아를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인생을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행복이 반복되는 이 모습을 담은 건데 Reason that I'm playing this song for the Cover Tuesday segment is it is a cover of a song by CCR,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이라는 밴드죠. CCR이 불러서 아주 크게 히트를 친 Proud Mary라는 곡이거든요. 그 곡의 번안곡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조용남 씨가 이제 다시 한글로 쓰셨고 물레방아 인생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신 거죠. And this was also covered by Ike Turner and Tina Turner. Tina Turner 또 Ike Turner 그 부부가 또 리메이크를 해서 큰 히트를 친 곡이기도 하죠. 물레방아 인생 조용남 씨 버전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흘러가네 굽이굽이 굽이치는 인생길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아 이렇게.

for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Some messages are so universal, they echo through every generation. In the world of pop music, these three simple words, I love you, have been whispered in ballads, belted in anthems, and hidden between the lines of verses. Whether it's a grand confession or quiet longing or bittersweet goodbye, pop songs have given voice to love in all its forms. So today on Music Boutique, we are taking a closer listen to how artists have turned I Love You into melody, memory, and magic. 아주 쉬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팝 음악에서 I Love You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뭐 너무 많아서 이거는 어떤 곡을 틀어야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수준이겠죠. 그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곡들을 성공해 보는데 뭐 그냥 이 심플하게 I love you라는 거 말고 어떻게 은근하게 I love you라는 메시지가 표현이 됐는지를 그런 곡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 곡은 일단 제목에서부터 굉장한 뉘앙스를 풍기는 곡인데 Rod Stewart의 곡이죠. Have I told you lately? Lately까지가 이제 제목인데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가사로 들어가면 이렇게 I love you까지 나오는데 이걸 한번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최근에 내가 말했던가? 사랑한다고? 좀 애매한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안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또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됐는데 최근에 내가 얘기했었나? 이 최근에 이 포커스를 하면은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It depends on how you take away, right? 들어보시죠. Unplugged version으로 준비했습니다. Rod Stewart, Have I Told You Lately?

0: you do.
1: Have I told you lately, Rod Stewart.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시니컬해서 그런 것 같아요. Have I told you lately I love you라고 하면 좋은 뜻입니다. 이 시니컬한 저의 어떤 정신이 여러분들을 기분을 안 좋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od Stewart의 곡이었고요. 다음 곡은 Extreme의 잘 아시는 More Than Words인데요. 이 곡이 참 가사가 정말 애매해요. It is saying that I love you isn't enough. You don't have to say I love you. 사랑해란 말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또 사랑해라는 말이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액션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약간 해석을 해보면요. I love you is not the words I want to hear from you. 당신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It's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 it. 하지만 뭐 사랑이란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어떤 입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But if you only knew how easy it would be to show me how you feel.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한테 이 당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게 액션으로 훨씬 더 쉬운 거야. More than words is all you have to do to make it real. 그러니까 말보다 뭔가 다른 거를 해서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애매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Then you wouldn't have to say that you love me because I already knew. No. 액션으로 보여준다면 I love you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당신의 액션을 통해서. 이 굉장히 얼마나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I love you라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액션으로만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면 액션도 필요하고 I love you도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Extreme More Than Words.

More Than Words Extreme 듣고 오셨습니다. So we are playing songs that subtly, sometimes not so subtly, deliver the message of saying I love you. 앤디 마이크님은 I love you 말보다는 선물을 달라는 거죠. More Than Words. 말 이상의 뭔가. 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군요. I think I get it. First line kind of says it all. Saying I love you is not the words I want to hear from you. It's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 그러니까 사랑의 뭔가 이상을 어떤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하는데 하지만 뭐 I love you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여기서 이제 소심해지는 어떤 이 필자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다음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I Will the Beatles라는 곡인데 just such a short, sweet declaration. Nothing flashy, just very faithful expression of I love you, I think, this song. 한번 들어보시죠. The Beatles입니다. I Will.

비틀즈 I Will이라는 곡이었습니다. Such a simplistic, way of saying I love you. You just say it, right? 그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So playing songs that deliver the message of I love you. Sometimes ever so subtly and sometimes ever so direct kind of way. 다음 곡은요, Dolly Parton의 곡을 준비했는데 I Will Always Love You. Of course, this song became mega famous through Whitney Houston's rendition of this song in the movie Bodyguard, right? 하지만 이 Dolly Parton의 원곡도 참 훌륭한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곡은 정말 순애보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랑을 표현한 그런 곡인데 If I should stay, well, I would only be in your way. 내가 만약 머문다면 당신에게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거야. So I'll go. Ye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each step of the way. 그래서 난 떠날 거야. 하지만 당신을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떠나갈 때마다 당신을 항상 생각할 거야.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이 Whitney Houston의 버전은 굉장히 벨팅한 창법에 아주 확 지르는 I will always love you 그런 곡이잖아요. 근데 Dolly Parton의 곡은 약간의 그 reserved된 감정의 그런 emotion을 보여주는 그런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Dolly Parton, I will always love you.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a little announcement regarding open chatting service. We have just opened up a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heck in and leave messages. If you go to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Talk app, you can find us by searching 101.2, 101.3.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 룸을 개설했습니다. KTalk 앱에 가셔서 1012-1013 오픈 채팅 채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방송 청취하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웃음) 그래서 오늘은 신앙송을 조금 할까 하는데 어떤가요? 신앙송. 라디오 신앙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작품

April is the 약간의 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The Wasteland의 어떠셨나요? So what it means, let's talk about what it means. Ironic statement, right? While April is usually associated with spring and rebirth, he suggests that renewal can be painful. 첫 번째 라인이 상당히 의외죠. April is the cruelest month.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렇죠? 이 황무지라는 시인데요. 굉장히 역설적인 문장인데 일반적으로 4월은 이 봄과 이 다시 태어나는 그 재생과 연관되는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다시 태어나는 것, 재생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합니다. So it forces us out of numbness or despair into difficult change or

remembrance. 그게 우리가 무감각이나 이 절망에서 벗어나 어려운 변화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그런 것인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봄의 이미지, 그 봄에 대한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죠. I guess that's what poetry can do for us, right? It kind of forces us, puts us in a very different perspective that we otherwise would not have been in. I think that is the beauty of. 갑자기 왜 시에 대한 이야기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죠? 주말에 곡을 하나 들었습니다. So you might be wondering, what is all this discussion about the poetry all of a sudden? I had a listen to this song over the weekend. 시는 참 어려운데, 시에 노래를 붙이면 뭔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Poetry is innately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but when you put melodies on a poem, right? Sometimes, somehow, it feels more relatable, don't you think? 어떤 곡인가 하면 바로 정태춘 씨가 최근에 발표한 앨범의 수록곡인데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The song is by 정태춘. Actually, a new release from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important singer-songwriter of our time, 정태춘, which is kind of surprising because he publicly announced that he would not make new music anymore in 2004. 이 정태춘 씨가 신보를 발매했다는 건 상당히 어떤 쇼킹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난 2004년에 작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실에 계시면서 뭐 사진, 붓글씨 등의 개인 작업을 해 오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he has since been immersed in personal artistic pursuits such as photography and calligraphy within his own studio. 그러던 도중에 2022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하셨는데 10곡을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그래서 오늘 바로 들으실 곡이 포함된 12집 정규 앨범 집중호우 사이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in 2022, he suddenly resumed composing music and recorded 10 songs, which would comprise the new album just released. He and his wife, 박은옥's 12th regular album. 근데 이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가사가 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앨범 소개 글을 봤더니 역시 좀 더 이해가 갔거든요. 하지만 일단 노래를 먼저 들어보고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his newest release, 정태춘 집중호우 사이.

올여름엔 파란 수국꽃을 기다리지 않겠다. 아직 내 젖은 발목만큼도 올라오지 못한 어린 잎새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벗고 문득 지리 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개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 오후석이 2022년 6월 말일 오후 3시 누가 참혹한 장마 전선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있느냐. 강북한 변 낮은 도로변엔 등소화 모두 널브러졌다. 골목길 투명 비닐봉지 갈증의 물병들이 떠내려가고 요란한 응급차들이 장대비 양화로 거북길 질주한다. 서해바다 해안길마다 휴전의 펜션 무너진 담장들, 거기 하얗고 또는 새파란 수국꽃들이 흐드러지리라. 오후석이 2022년 6월 말일 오후 3시 30분.

가로수 가지 아래 통신선들이 흐느적거리고 남서풍의 구름이 몰려오고 태풍경보다시 발령되는 사이 낡은 연립들 여전히 씩씩하게 유리 빌딩들 곁에 서 있고 하단에 바람 잠든 사이 수국 잎새 하나 더 틔우리라

정태춘 집중 호우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최근에 몇년 동안 들어본 곡 중에서 가장 울림이 저에게는 컸던 그런 곡인데요. 왜 이렇게 시 같을까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앨범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 창작 공백기에 정태춘 씨가 쓰셨던 시와 단문들 또 붓글의 텍스트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No wonder, right? So these songs can be considered a collection of poetry, born from poems and short phrases written during a long hiatus in songwriting or based on the text of calligraphy that he's been working on. So but I want to end today's segment, today's show with this song, 길병민의 마중이라는 곡인데요. It's 가곡. 가곡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있는 시에다가 이제 곡을 붙이는 그런 음악 형태이잖아요. So that's, I was very much interested in 가곡 as well. 이 마중이라는 곡은 이 허림 시인의 윤학준 씨가 이 동요 작곡가이기도 하셨는데 그분께서 곡을 붙이신 그런 곡이죠. 아주 가장 popular한 그런 가곡 중에 하나입니다.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가곡 that a lot of people sing these days. Signing off with this song, 길병민, 마중. Have a great day today.

I have a movie quiz for today's Voices Unheard. 오늘은 영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세 가지입니다.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시죠?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And the first hint is, of course, doing an impression of a scene from this movie. 첫 번째 힌트로는 이 드라마 혹은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묘사를 해드리죠. 오늘은 영화 퀴즈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1: Grandma, your papa, he wanted to have this. Remember me, though I'll have to travel far. Grandma, 할머니.
0: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감정에 너무 복받쳐서 이렇게 연기를 또 펼치게 되었네요. Oh my gosh, I just burst into tears. This is a really, really sad scene. So take a guess. 또 손자가 이렇게 또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살짝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또 이렇게 엄청 감정적인 그런 장면이거든요.
2: Anyways, the song that we're listening to right now is Try to Remember by Brothers 4 and that is another hint for you. Remember.
0: 뭘 자꾸 이게 기억을 하라는 건지 이 영화 제목 기억하시나요? Remember.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of the legendary singer Ernesto. There, he embarks on an unimaginable adventure with a mysterious man named Hector. 2017년 가을에 개봉한 픽땡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죠. 영화 배경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열의 나라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배경으로 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알록달록 하거든요. The movie itself is very, very colorful too. And I really enjoyed watching this movie. I'm pretty sure a lot of morning groovers have watched this movie too. 한국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 영화 제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보내서 보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Un regalo, 선물 선물.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and I'll get back to you for more hints.

0: Time is getting rough, man. Me nah no time to sit down pan corner. Selassie, I know Cocotty, we control the border. And things are get hard, man. Selassie, I know we take this to further.
1: And this song we're listening to right now is Cocotty, Another One for the Road. What an interesting musician name, Cocotty. Is that related to the final hint? I think it is. So here goes the final hint. What is another way to say hot chocolate? Hot 땡땡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Hot choco라고 보통 안 하고 우리는 이제 hot 땡땡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 뮤지션 이름과 관련이 된 것 같아요. Cocotty라고 하잖아요. 핫코코라고 하나? 그런 것 같아요. 핫코코? 코코? 코코코코코?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모닝그룹어들. 저 왜 이렇게 신났죠? 갑자기 멕시코 하니까 막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멕시코 가서 타코 먹고 싶네요. The real authentic tacos at Taqueria. 자,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정답 멕시코 아닙니다. 이쯤 되면 정답이 멕시코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영화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So you need to take a guess to the title of this film.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to come in and announce the answer in a minute.

0: Friends from Visual Dive. 과연 우리가 공감할 만한 한국 엄마들의 말투의 공통적인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So let's not waste any more time and start with the first one. Our chartman Richard is going to take it away.
1: Number 1. Asking whether the food is good or not before you even take a bite.
0: 이거 공감되지 않으세요? 내가 한입 먹기도 전에 어때? 맛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어머님들의 마음. I guess, you know, they're feeling that whatever you're eating, they want you to have the best quality all the times. They want you to have the tasty food every single time. And since they have spent their time cooking for you, they just want to hear from you that the food is good. 그래서 맛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진짜 좀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진짜 큰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늘 궁금한 거죠. 내 새끼가 내가 항상 맛있는 것좀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해준 요리가 맛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물어보시죠. 근데 정작 나는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막그 반찬을 짓고 있다는 거. 하지만 다급하게 물어보시죠. 어때? 국물이 좀 짜지는 않니?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부모님들의 마음, 어머님들의 마음입니다. Let's move on to the second one.
1: Number 2. They shout to come out and eat when the food is not even on the table.
0: 아, 이것도 너무 공감되는데, 밥 먹게 나와, 저녁 먹어, 점심 먹어, 이렇게 불러서 나가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가 않고, 이제 막 음식 준비가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제 테이블에다가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거나 좀 그러죠. So, I guess that's a sign for you to set the table since they're preparing food. 당연히 그거 정도는 해야죠. 그쵸? 근데 이게 팁이 있어요. 밥 먹게 나와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순간 한 5초 이내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부르거든요. 안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As soon as you hear, come out and eat, you just have to rush outside within like 5 seconds and be out there. 이것도 마찬가지 마음이겠죠. 음식이 따뜻하고 맛있을 때 이왕이면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차리자마자 이제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So it goes the same. They want you to have the food while the meal is really hot and delicious.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1: Number 3. Telling you to eat more kimchi when you're already eating kimchi.
0: 꼭 김치가 아니어도 이제 반찬 여러 가지 먹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미 김치를 먹고 있는데, 이미 입속에 김치가 있는데, 아우, 김치도 좀 먹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숟가락에 김치 얹어주시는. 그러면 대답하죠. 아, 이미 먹고 있어. 이렇게. So, yeah. I mean, like, it's kind of sweet because you can feel that they're always looking at you when you're eating. 얼마나 더 사랑하면 이렇게 밥 먹는 시간조차 자식만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아, 쟤 이거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아, 이것도 좀더 먹지. 왜이 반찬을 안 먹지? 늘 이렇게 자식 생각뿐이신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Let's move on to number four now.
1: Number 4. Asking if you have bought another thing whenever they see your delivery package.
0: So, can you guys agree to this? 택배 상자를 볼 때마다, 뭐야, 또 샀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부모님들.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So, what my parents would do whenever a delivery package arrived is that they would just quietly put those packages in my room. So, once I come back home, I would go to my room and open up those packages. And while I'm opening up the packages, they would come to me and quietly they would ask me, So, what did you buy this time? 되게 스윗하게 물어보시거든요. 제 방에 택배 상자를 가져다 놓으시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뜯고 있으면 뭐 샀는데?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너무 귀여우신 것 같은데. So far, Morning Viewers, I have introduced the top four speech patterns that Korean moms often use with their children. Try guessing the fifth place yourself now. 지금까지 한국인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하는 말투 1위부터 4위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5위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I'm going to give you a hint because this may be a little vague, so this is the hint for you. Mothers typically say this when they look at their children's room conditions. 주로 엄마들이 자식들의 방 상태를 보고 이 말을 자주 하죠. 딱방 상태를 보고 꼭 하시는 그런 코멘트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now have a listen to Neon Tree's Everybody Talks.

0: This is Chartopia, where we get to find out what's currently trendy through charts and surveys. And I did throw you guys a question for you to answer. And some answers are coming in. 2737 Morning Groover texted. 정답은 돼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이게 돼지 우리지 맞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And 3378 Morning Groover said, 방이 이게 뭐야? 돼지 우리 같지? 그런데 돼지는 의외로 깨끗한 동물이라는데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이러시죠. 맞아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신 거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하고 방이나 치워. 이렇게 말씀하시죠. 9909 said 방은 돼지 우리라고. 다 정말 공통인가 봐요. 그리고 3016 모닝그룹어 방 치워라 하더라. 발 디딜 틈이 없구나. 어릴 적 많이 들었죠. 지금도 가끔 듣지만요. So you still hear this to tidy your room? 저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4470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엄마 폰으로 보냈는데 돼지 우리냐? 아닐까요? 라고 뜨끔하셨나요? 우리 4470 Morning Groover 그리고 브래들리 Morning Groover께서 귀신 나오겠다 으이그 또는 도떼기 시장이니? 라고 엄마에게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너무 재밌다 Okay, so I'm going to reveal the answer first 정답 먼저 발표할게요
1: Asking whether your room is for pigsty when your room is messy.
0: 그렇죠.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다들 뜨끔하신 마음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 뜨끔했거든요. 방을 보고 이게 사람 방이냐 돼지우리냐? 라고 물어보는 거. 왜 하필 돼지우리일까요? 돼지우리 되게 깨끗한데, 그죠? 근데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신 거죠. 빨리 방 치워야 되는 거죠. So honestly speaking, I wasn't the type to clean up my room regularly when I was growing up as a kid. So my room used to be very, very messy. 지금이야 청소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거든요. 근데 저도 돼지우리냐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너의 방이 쓰레기통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고를 했었어요. So my parents actually gave me a warning that they will throw real garbages if I don't clean up my room. 너 한 번만 방 정리 안 하면 진짜 너 방 쓰레기통으로 간주하고 쓰레기 갖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I didn't really take it seriously because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right? 근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진짜 제 방에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저희 부모님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또 싫은 거 있죠 그렇게 쓰레기가 진짜 버려지니까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절대 이제 제 방을 더럽히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 효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고 약간 트라우마여가지고 아 진짜 방 꼭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또 그런 참 교육을 해주신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방에 쓰레기를 진짜로 버리셨던 기억 듣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뚜렷하게 기억이 난다고요 Anyways, Morning Groovers, that is all we have for today's Chartopia. I'm going to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Here is Atlas Genius, Where I Belong. 돼지 우리?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Let me get to this song quickly. Today, Music Boutique is going to feature this article by New York Times,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뉴욕 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요. 30명의 생존하는 최고의 미국 작곡가들이라는 제목인데요. The list isn't really ranked. 뭔가 1, 2, 3위 순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That's what I sort of liked about the list. Just the 30 voices who are still writing and shaping the sound of American music.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뭐 예상 가능한 그런 싱어송라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 know, Bob Dylan, you know, Paul Simon, Carole King, Stevie Wonder, Bruce Springsteen, Johnny Mitchell, Dolly Parton. 항상 등장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만 what kind of really caught my attention about this list is the mentioning of some songwriters, not the singer-songwriters. 우리가 알고 있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이 송라이터, 그러니까 작곡만 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Which really, I thought was really cool feature about this article.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아티스트, 작곡가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만든 첫 곡, 곡 하나 먼저 들려드리면서 4부에선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So, we sort of started the music boutique segment just now, right? 그래서 오늘은 뉴욕 타임즈의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It's a special article published by the Times.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흥미롭게 봤던 거, as I said, are the inclusion of some, full-time composers. 그러니까 이 싱어송라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컴포저들도 이제 포함시켰다는 건데 another interesting ad is Prince, who we know is died a few years back, right? But they thought they included Prince sort of posthumously as a still influential living era figure.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에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So we just listened to Marvin Gaye and Tammi Terrell's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이 곡은 바로 이 Ashford and Simpson이라는 이 작곡 듀오가 작곡한 곡입니다. So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was composed by Ashford and Simpson. Their full name is Nicholas Ashford and Valerie Simpson. So they were called the royal couple of Motown and the architects of some of the most soulful hits of the 20th century. 뭐 소울 음악에서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는 거의 뭐 약간 찬송가 같은 그런 곡이잖아요. 그 곡을 작곡한 듀오입니다. 두 분인데요. Ashford and Simpson.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타운의 어떤 히트메이커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when you talk about Ashford and Simpson, they always talk about these three songs that they penned for Marvin Gaye and Tammi Terrell duo. 처음에 들으신 Ain't No Mountain High Enough하고 the other two songs are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라는 곡하고 또 You're All I Need to Get By 이렇게 세 곡. 완전 이 가장 명곡으로 이제 불리우는 곡인데 they are always almost used like a template for other composers to follow. 이 곡, 모타운 곡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교과서 같은 곡들 세 곡이 바로 이따 마빈 게이와 타미 타렐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세 곡입니다. So the first song,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right? You can kind of see, feel the gospel influence in the songwriting, right? Because I think Simpson, Valerie Simpson of this duo started out her musical sort of endeavor in church.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음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So you can kind of definitely see that influence with her songwriting too. 그래서 그세곡 중에서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Also by Marvin Gaye and Tammi Terrell. Let's give it a listen. This is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Nice, very sweet melody, but with some groove, right? 참 멋진 곡이죠. So, composed by this duo named Ashford and Simpson. So before they made it big with these two songs,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and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they penned for Ray Charles, 이두 곡을 쓰기 전에 60년도에 이분들은 이제 송라이팅을 시작했는데 이 레이 찰스의 Go Get Stoned라는 곡을 작곡을 해서 약간 그 인더스트리에 발을 디디게 된 그런 계획이라고 할까요? So this version was recorded by Ray Charles in 1966 and he made it number one R&B hit in that year. Let's Go Get Stoned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약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곡이긴 한데 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그런 의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만한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So let's give it a listen. 1965 hit by Ray Charles. Ray Charles의 곡인데요. 제가 이거 지정을 안 해놨네요. 네, 이 곡입니다. 들어보실게요. Let's Go Get Stoned.

0: 샤카칸 I'm Every Woman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뽀님께서는 샤카칸 처음에 착각한으로 읽었습니다. 착각, 착각한, 착각한을 착각한으로 죄송합니다. 착각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yes, I think Chaka Khan is more like, but Chaka Khan is fine. I think you know, there's no you know right or wrong. I don't think. 제니님께서는 Whitney Houston 버전의 I'm Every Woman 도입부에서 Whitney Houston이 Chaka라고 부르는 그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Yes, Whitney Houston makes a reference to her version of this song in the beginning of the song. She kind of gives shout out to Chaka. 선배님이죠. 대선배님. 대선배까지는 아니죠. 선배님이시니까. 그죠? Respect, paying respect there, I think, right? So, today I'm covering this special article by New York Times that was titled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It's a very important piece, I think, because it 한번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It's not just the usual, 아, 이 사람이 뭐 이래서 위대했고 막 그런 것보다는 it really looks into, you know, the context of American music and how, you know, bigger influence that they have exerted on that scene. 한번 하나둘씩 읽어, 천천히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 기사이더라고요. So, today's except I won't be covering the other the singer songwriters, right? Bob Dylan, Paul Simon, 그런 분들 뭐 어차피 잘 아시니까. But I'm covering composers who were sort of working behind the scenes as a composers and lyricist. 하지만 이 Ashford Simpson 오늘 첫 번째 소개해드린 이 작곡 듀오는 in the 80s, they would actually step into the spotlight as performers. 이분들도 역시 노래를 엄청 잘하고. 엄청난 퍼포머들이었기 때문에 작곡가이지만은 본인들의 음악을 직접 부르는 솔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듀오, 듀엣 앨범을. 그래서 큰 히트를 치기도 하고 정말 뭐 작곡도 계속해서 40년 넘게 두 분이서 작업을 하셨지만은 they would be also successful, very successful as performers themselves. 그러니까 뭐 작곡가로서도 또 이 퍼포머로서도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이 아내와 남편 듀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that is their song would be the last song for today.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I'm going to leave you with a song by Ashford and Simpson, their own solo work, which would become really popular and hitting the chart as well. Ashford Simpson, Solid.
1: And for love's sake. Each mistake, oh, you.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QT님 한 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었습니다. Stratovarius의 Forever라는 곡이었죠. 가사를 보면은 I am dust in the wind, I'm the star in the northern sky, I never stayed anywhere, I'm the wind in the trees. 이런 멋진 표현들이 나오는 그런 가사인데 그 가사들을 보면서 은유에 대해서, 메타포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원곡이 영어인 곡인데요. 원 가사는 이렇습니다. 영어로. I'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I'm a flower quickly fading. 빨리 피었다 지는 꽃이다.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한국어 번역을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라고 이렇게 약간의 그런 조미료를 포함한 그런 한국어 번역인데요.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인데 내가 한낱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CCM 곡이라서 전체를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특히나 이 가사와 이 곡이 와닿았던 것은 이런 은유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So, 어저께 그 Forever 곡을 들으면서 That immediately reminded me of that Kansas song, Dust in the Wind. But the metaphoric expression, you know, we are all dust in the wind. I think it is just too good a expression not to use in another song. 너무 훌륭한 표현이라서 다른 곡에서도 많이 써도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제 original author는 캔자스이겠죠. So in line with our daily theme of how metaphoric expression help us understand life better, I looked up some songs that has beautiful metaphors in the lyrics. 그래서 그 캔자스의 Dust in the Wind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들어볼게요. Kansas, Dust in the Wind.

So listening to Kansas'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우리는 그저 바람 속의 먼지일 뿐이에요. Same old song,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늘 같은 노래, 끝없는 바다 속의 물방울 하나일 뿐. All we crumbles,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그냥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냥 들어도 모든 게 이해가 되는 너무 훌륭한 가사 아닌가요? 영구님께서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가사보다는 three finger 주법이 생각나요. 영구님 thinks of the three finger guitar technique. 그렇죠. 이 three finger 주법의 아주 대표적인 곡이긴 한데 그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덤님도 어릴 때 이 노래 의미 알고 나서 캬 하고 취했던 적이 꼬마 주제. Right. I think that is the power of this metaphoric expressions and how good this lyric is. 그냥 어린 시절에도 그냥 들어도 뜻은 이해 못해도 아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 있죠. Okay, next song is very simple. Comparing life to highway. Life is a highway라는 곡인데 가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Life is a highway. I want to ride it all night long. 인생은 고속도로와 같고 밤새도록 달리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Rascal Flatts, Life is a Highway.

questions of science, science and progress do not speak as loud as my heart. 과학적인 질문들, 또 과학의 진보. 하지만 내 마음만큼 크게 말하지 못해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가사인데요. Talks about rationality, you know, equated with the science and progress is contrasted with emotion, which is our heart, right? Where the heart speaks louder means that feelings overpower logic. 우리의 감정이 이성을 짓누른다, 이긴다. Feeling이 먼저다, logic보다는 그런 노래네요. 들어보시죠. Coldplay, The Scientist.

0: And this was also covered by Ike Turner and Tina Turner. Tina Turner 또 Ike Turner 그 부부가 또 리메이크를 해서 큰 히트를 친 곡이기도 하죠. 물레방아 인생 조영남 씨 버전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흘러가네 굽이굽이 굽이치는 인생길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아 이렇게 되는 곡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영남 물레방아 인생.
1: 세상 만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 돌고 돌아 정처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기웃기웃 구경이나 하면서

for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Some messages are so universal, they echo through every generation. In the world of pop music, these three simple words, I love you, have been whispered in ballads, belted in anthems, and hidden between the lines of verses. Whether it's a grand confession or quiet longing or bittersweet goodbye, pop songs have given voice to love in all its forms. So today on Music Boutique, we are taking a closer listen to how artists have turned I Love You into melody, memory, and magic. 아주 쉬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팝 음악에서 I Love You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뭐 너무 많아서 이거는 어떤 곡을 틀어야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수준이겠죠. 그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곡들을 성원해 보는데 뭐 그냥 이 심플하게 I love you라는 거 말고 어떻게 은근하게 I love you라는 메시지가 표현이 됐는지를 그런 곡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 곡은 일단 제목에서부터 굉장한 뉘앙스를 풍기는 곡인데 Rod Stewart의 곡이죠. Have I told you lately? Lately까지가 이제 제목인데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가사로 들어가면 이렇게 I love you까지 나오는데 이걸 한번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최근에 내가 말했던가? 사랑한다고? 좀 애매한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안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또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됐는데 최근에 내가 얘기했었나? 이 최근에 이 포커스를 하면은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It depends on how you take away, right? 들어보시죠. Unplugged version으로 준비했습니다. Rod Stewart, Have I Told You Lately?

0: what you do.
1: Have I told you lately, Rod Stewart.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시니컬해서 그런 것 같아요. Have I told you lately I love you라고 하면 좋은 뜻입니다. 이 시니컬한 저의 어떤 정신이 여러분들을 기분을 안 좋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od Stewart의 곡이었고요. 다음 곡은 Extreme의 잘 아시는 More Than Words인데요. 이 곡이 참 가사가 정말 애매해요. It is saying that I love you isn't enough. You don't have to say I love you. 사랑해란 말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또 사랑해라는 말이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액션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약간 해석을 해보면요. I love you is not the words I want to hear from you. 당신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It's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 it. 하지만 뭐 사랑이란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어떤 입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But if you only knew how easy it would be to show me how you feel.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한테 이 당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게 액션으로 훨씬 더 쉬운 거야. More than words is all you have to do to make it real. 그러니까 말보다 뭔가 다른 거를 해서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애매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Then you wouldn't have to say that you love me because I already knew. No. 액션으로 보여준다면 I love you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당신의 액션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얼마나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I love you라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액션으로만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면 액션도 필요하고 I love you도 필요하다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Extreme More Than Words.

Right. 하지만 이 Dolly Parton의 원곡도 참 훌륭한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곡은 정말 순애보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랑을 표현한 그런 곡인데 If I should stay, well, I would only be in your way. 내가 만약 머문다면 당신에게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거야. So I'll go. Ye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each step of the way. 그래서 난 떠날 거야. 하지만 당신을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떠나갈 때마다 당신을 항상 생각할 거야.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이 Whitney Houston의 버전은 굉장히 벨팅한 창법에 아주 확 지르는 I will always love you 그런 곡이잖아요. 근데 Dolly Parton의 곡은 약간의 그 reserved 된 감정의 그런 이모션을 보여주는 그런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Dolly Parton, I will always love you.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a little announcement regarding open chatting service. We have just opened up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heck in and leave messages. If you go to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Talk app, you can find us by searching 101.2, 101.3.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 룸을 개설했습니다. KTalk 앱에 가셔서 1012-1013 오픈 채팅 채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방송 청취하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그래서 오늘은 신앙송을 조금 할까 하는데 어떤가요? 신앙송. 라디오 신앙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작품을 선택을 해봤는데 이 작품 이름은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라는 작품입니다. It's by American poet named 잠시만요. 제가 길을 잠깐 잃었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네,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American Poet Named Emily Dickinson. Emily Dickinson이라는 미국 시인의 시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한번 이 한글 번역과 함께 시 낭송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같이 보시죠. Emily Dickinson,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희망은 깃털을 가진 존재예요. That perches in the soul. 영혼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And sings the tune without the words. 말 없는 노래를 불러요. And never stops at all.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 And sweetest in the gale is heard. 거센 바람 속에서도 그 노래는 가장 달콤하게 들려요. And sore must be the storm. 얼마나 거센 폭풍이어야 할까요? That could abash the little bird. 그 작은 새를 놀라게 하려면 말이에요. That kept so many warm. 수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그 새를요. I've heard it in the chillest land. 나는 그것을 가장 추운 땅에서도 들었어요. And on the strangest sea. 가장 낯선 바다 위에서도요. Yet never in extremity. 그런데도 가장 극한의 순간에도 It asked a crumb of me. 그것은 내게 부스러기 하나 요구하지 않았어요.

That was Vanessa Williams, The Colors of the Wind, following a recital of the poem by Emily Dickinson,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신앙송으로 시작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That poem just I read, Dickinson compares hope to a bird that lives in our soul, always singing, even in the darkest moments. It never asks for anything in return. 이 디킨슨은 이 희망을 우리 영혼 속에 사는 새의 이 시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이 새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So this metaphor reminds us that hope

Hope is light, persistent, and comforting even when life gets difficult.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이 메타포, 이 비유는 이 희망을 우리 영혼 속에 사는 새에 이 비유한 이 비유는 희망이 얼마나 가볍고 아주 끈질기며 삶이 힘들 때도 위안을 주는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죠? 근데 딱 시를 딱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렇게 갸우뚱거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So it takes time to really understand what the poet is trying to say. So time for a recital for second poem that I prepared for our listeners today. 이 시는 T.S. Eliot, another iconic American poet, T.S. Eliot,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지만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가장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달이다라는 라인이 나오거든요. 가장 인상적인 라인이기도 하죠. April is the cruelest. 그래요. 가장 잔인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4월은 너무나도 잔인한 달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4월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4월 하면은 막 새싹이 막 이렇게 돋아나고, 그죠? 그런 느낌인데, T.S. Eliot 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 Eliot, The Waste Land.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mixing memory and desire,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무딘 뿌리를 봄비로 흔들어 깨운다. Winter kept us warm.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지.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잊음을 담은 눈으로 땅을 덮고.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말라붙은 덩이 줄기로 근근히 삶을 먹여 살리며.

That was Gary Jules' Mad World, following the poetry by T.S. Eliot, The Wasteland. 약간의 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The Wasteland에 어떠셨나요? So what it means, let's talk about what it means. So Eliot opens this poem, The Wasteland, with an ironic statement, right? While April is usually associated with spring and rebirth, he suggests that renewal can be painful. 첫 번째 라인이 상당히 의외죠. April is the cruelest month.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렇죠? 이 황무지라는 시인데요. 굉장히 역설적인 문장인데 일반적으로 4월은 이 봄과 이 다시 태어나는 그 재생과 연관되는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다시 태어나는 것, 재생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합니다. So it forces us out of numbness or despair into difficult change or remembrance. 그게 우리가 무감각이나 이 절망에서 벗어나 어려운 변화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그런 것인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봄의 이미지, 그 봄에 대한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죠. I guess that's what poetry can do for us, right? It kind of forces us, puts us in a very different perspective that we otherwise would not have been in. I think that is the beauty of... 갑자기 왜 시에 대한 이야기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쵸? 주말에 곡을 하나 들었습니다. So you might be wondering, what is all this discussion about the poetry all of a sudden? I had a listen to this song over the weekend. 시는 참 어려운데, 시에 노래를 붙이면 뭔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Poetry is innately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but when you put melodies on a poem, right? Sometimes, somehow, it feels more relatable, don't you think? 어떤 곡인가 하면 바로 정태춘 씨가 최근에 발표한 앨범의 수록곡인데 정말 깊은 울림을 그런 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The song is by 정태춘. Actually, a new release from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important singer-songwriter of our time, 정태춘, which is kind of surprising because he publicly announced that he would not make new music anymore in 2004. 이 정태춘 씨가 신보를 발매했다는 건 상당히 어떤 shocking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난 2004년에 작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실에 계시면서 뭐 사진, 붓글씨 등의 개인 작업을 해 오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he has since been immersed in personal artistic pursuits such as photography and calligraphy within his own studio. 그러던 도중에 2022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하셨는데 10곡을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그래서 오늘 바로 들으실 곡, 이 포함된 12집 정규 앨범 집중호우 사이를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in 2022, he suddenly resumed composing music and recorded 10 songs which would comprise the new album just released. He and his wife, Park Nok's 12th regular album. 근데 이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가사가 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앨범 소개 글을 봤더니 역시 좀 더 이해가 갔거든요. 하지만 일단 노래를 먼저 들어보고 조금 더 이해

올여름엔 파란 수국꽃을 기다리지 않겠다. 아직 내 젖은 발목만큼도 올라오지 못한 어린 잎새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벗고 문득 지리 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개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 오후석이 2022년 6월 말일 오후 3시 누가 참혹한 장마 전선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있느냐. 강북한 변 낮은 도로변엔 등소화 모두 널브러졌다. 골목길을 투명 비닐봉지 갈증의 물병들이 떠내려가고 요란한 응급차들이 장대비 양화로 거북길 질주한다. 서해바다 해안길마다 휴전의 펜션 무너진 담장들, 거기 하얗고 또는 새파란 수국꽃들이 흐드러지리라. 오후석이 2022년 6월 말일 오후 3시 30분

부서진 가로수 가지 아래 통신선들이 흐느적거리고 남서풍의 구름이 몰려오고 태풍경보다시 발령되는 사이 낡은 연립들 여전히 씩씩하게 유리 빌딩들 곁에 서 있고 하단에 바람 잠든 사이 수국 잎새 하나도 틔우리라

정태춘 집중 호우 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최근에 몇년 동안 들어본 곡 중에서 가장 울림이 저에게는 컸던 그런 곡인데요. 왜 이렇게 시 같을까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이 창작 공백기에 정태춘 씨가 쓰셨던 시와 단문들 또 붓글의 텍스트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No wonder, right? So these songs can be considered a collection of poetry, born from poems and short phrases written during a long hiatus in songwriting or based on the text of calligraphy that he's been working on. So but I want to end today's segment, today's show with this song, 길병민의 마중이라는 곡인데요. It's 가곡. 가곡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있는 시에다가 이제 곡을 붙이는 그런 음악 형태이잖아요. So that's, I was very much interested in 가곡 as well. 이 마중이라는 곡은 이 허림 시인의 윤학준 씨가 이 동요 작곡가이기도 하셨는데 그분께서 곡을 붙이신 그런 곡이죠. 아주 가장 popular한 그런 가곡 중에 하나입니다.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가곡 that a lot of people sing these days. Signing off with this song, 길병민 마중. Have a great day today.

I have a movie quiz for today's Voices Unheard. 오늘은 영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세 가지입니다.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정답을 보내주시면 아시죠?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0: And the first hint is, of course, doing an impression of a scene from this movie. 첫 번째 힌트로는 이 드라마 혹은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묘사를 해드리죠. 오늘은 영화 퀴즈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을 연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1: Grandma, your papa, he wanted to have this. Remember me, though I'll have to travel far. Grandma, 할머니.
0: 이런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제가 감정에 너무 복받쳐서 이렇게 연기를 또 펼치게 되었네요. Oh my gosh, I just burst into tears. This is a really, really sad scene. So take a guess. 또 손자가 이렇게 또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살짝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 이게 또 이렇게 엄청 감정적인 그런 장면이거든요. Anyways, the song that we're listening to right now is Try to Remember by Brothers 4, and that is another hint for you. Remember. 뭘 자꾸 이게 기억을 하라는 건지 이 영화 제목 기억하시나요? Remember.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오답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0: Oh yeah, Morning Groovers, estamos escuchando una canción de un mexicano. We're listening to a song from a Mexican musician. This is Juan Gabriel, No Tengo Dinero, I Don't Have Money, 이런 뜻인데요. Well, Mexican musician was another hint for you. Mexico, Mexico 하면 떠오르는 영화 뭐 없으신가요? I'm going to give you another hint, if you can get it. This movie is an animated film released back in 2017, and in this movie, a boy named Miguel, who dreams of becoming a musician, ends up entering the world of the deceased after touching the guitar of the legendary singer Ernesto. There, he embarks on an unimaginable adventure with a mysterious man named Hector. 2017년 가을에 개봉한 픽땡의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죠. 영화 배경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정열의 나라 멕시코입니다. 멕시코 배경으로 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 영화 자체가 굉장히 알록달록하거든요. The movie itself is very, very colorful too. And I really enjoyed watching this movie. I'm pretty sure a lot of Morning Groovers have watched this movie too.
1: 한국에서 꽤나 인기가 있었거든요. 이 영화 제목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답을 보내서 보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Un regalo, 선물 선물.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and I'll get back to you for more hints.

0: Time is getting rough, man. Me no time to sit down pankana. Selassie, I know cockatoo. We control the border. And things are get hard, man. Selassie, I know we'll take this to further.
1: And this song we're listening to right now is Coco T, Another One for the Road. What an interesting musician name, Coco T. Is that related to the final hint? I think it is. So here goes the final hint. What is another way to say hot chocolate? Hot 땡땡이라고도 하지 않나요? Hot choco라고 보통 안 하고 우리는 이제 hot 땡땡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 뮤지션 이름과 관련이 된 것 같아요. Coco T라고 하잖아요. 핫코코라고 하나? 그런 것 같아요. 핫코코? 코코? 코코코코코? 자,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모닝그룹어들. 저 왜 이렇게 신났죠? 갑자기 멕시코 하니까 막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멕시코 가서 타코 먹고 싶네요. The real authentic tacos at Taqueria. 자,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정답 멕시코 아닙니다. 이쯤 되면 정답이 멕시코라고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영화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So you need to take a guess to the title of this film.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waiting for your answers to come in and announce the answer in a minute.

0: Data from MZ to all generations.
1: Get ready to stay ahead of the trends as we dive into a world of charts, uncovering the latest buzz and unveiling fascinating insights. And it is time for our Wednesday segment, Chartopia, everyone. And in Chartopia, I'm going to introduce you guys to different charts and help you understand the current trends. 차트를 통해 요즘 트렌드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코너입니다. And here goes today's topic for Chartopia. The way K-mothers talk. 한국인 엄마들의 말투 특징 오늘은 가져와 봤습니다. So in the world, all mothers have the same heart when it comes to thinking about their children. And because of this, there are several common characteristics that Korean mothers tend to display when talking to their children. So just for fun, I'm going to introduce a few of them today. And this content was introduced and referenced from Visual Dive. 과연 우리가 공감할 만한 한국 엄마들의 말투의 공통적인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So let's not waste any more time and start with the first one. Our chartman Richard is going to take it away.
2: Number 1. Asking whether the food is good or not before you even take a bite.
3: 이거 공감되지 않으세요? 내가 한 입 먹기도 전에 어때? 맛있어?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어머님들의 마음.
4: I guess, you know, they're feeling that whatever you're eating, they want you to have the best quality all the times. They want you to have the tasty food every single time. And since they have spent their time cooking for you, they just want to hear from you that the food is good.
3: 그래서 맛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게 진짜 좀 가끔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오는 행복이 진짜 큰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늘 궁금한 거죠. 내 새끼가 내가 항상 맛있는 것 좀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해준 요리가 맛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항상 물어보시죠. 근데 정작 나는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막 그 반찬을 짓고 있다는 거. 하지만 다급하게 물어보시죠. 어때? 국물이 좀 짜지는 않니? 맛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우리 사랑스러운 부모님들의 마음, 어머님들의 마음입니다.
1: Let's move on to the second one.
2: Number 2. They shout to come out and eat when the food is not even on the table.
3: 아, 이것도 너무 공감되는데 밥 먹게 나와, 저녁 먹어, 점심 먹어 이렇게 불러서 나가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가 않고 이제 막 음식 준비가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이제 테이블에다가 숟가락 젓가락을 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거나 좀 그러죠.
4: So I guess that's a sign for you to set the table since they're preparing food.
3: 당연히 그거 정도는 해야죠. 그쵸? 근데 이게 팁이 있어요. 밥 먹게 나와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는 순간 한 5초 이내로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부르거든요. 안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as soon as you hear come out and eat, you just have to rush outside within like 5 seconds and be out there. 이것도 마찬가지 마음이겠죠. 음식이 따뜻하고 맛있을 때 이왕이면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차리자마자 이제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4: So it goes the same. They want you to have the food while the meal is really hot and delicious.
3: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라고 하시는 것 같고요.
1: Let's move on to number three.
2: Number three. Telling you to eat more kimchi when you're already eating kimchi.

0: 꼭 김치가 아니어도 이제 반찬 여러 가지 먹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미 김치를 먹고 있는데, 이미 입속에 김치가 있는데, 아우, 김치도 좀 먹고 그래. 이러면서 이제 숟가락에 김치 얹어주시는. 그러면 대답하죠. 아, 이미 먹고 있어. 이렇게. So, yeah. I mean, like, it's kind of sweet because you can feel that they're always looking at you when you're eating. 얼마나 더 사랑하면 이렇게 밥 먹는 시간조차 자식만 이렇게 바라보시겠어요. 아, 쟤 이거 김치랑 먹으면 더 맛있을 텐데. 아, 이것도 좀더 먹지. 왜이 반찬을 안 먹지? 늘 이렇게 자식 생각뿐이신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Let's move on to number four now.
1: Number four. Asking if you have bought another thing whenever they see your delivery package.
0: So, can you guys agree to this? 택배 상자를 볼 때마다, 뭐야, 또 샀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그런 부모님들. 저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So, what my parents would do whenever a delivery package arrived is that they would just quietly put those packages in my room. So, once I come back home, I would go to my room and open up those packages. And while I'm opening up the packages, they would come to me and quietly they would ask me, So, what did you buy this time? 되게 스윗하게 물어보시거든요. 제 방에 택배 상자를 가져다 놓으시고 제가 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걸 뜯고 있으면 뭐 샀는데? 이렇게 막 물어보세요. 너무 귀여우신 것 같은데. So far, morning viewers, I have introduced the top four speech patterns that Korean moms often use with their children. Try guessing the fifth place yourself now. 지금까지 한국인 엄마들이 자식들에게 자주 하는 말투 1위부터 4위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5위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 직접 한번 맞춰보세요. I'm going to give you a hint because this may be a little vague, so this is the hint for you. Mothers typically say this when they look at their children's room conditions. 주로 엄마들이 자식들의 방 상태를 보고 이 말을 자주 하죠. 딱방 상태를 보고 꼭 하시는 그런 코멘트가 있어요. 잘 생각해보시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stream. So leaving you guys with this question, let's now have a listen to Neon Tree's Everybody Talks.

0: This is Chartopia, where we get to find out what's currently trendy through charts and surveys. And I did throw you guys a question for you to answer. And some answers are coming in. 2737 Morning Groover texted. 정답은 돼지가 친구하자고 하겠다. 이게 돼지 우리지 맞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And 3378 Morning Groover said, 방이 이게 뭐야? 돼지 우리 같지? 그런데 돼지는 의외로 깨끗한 동물이라는데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해! 이러시죠. 맞아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으신 거죠. 쓸데없는 소리 말고 공부나 하고 방이나 치워. 이렇게 말씀하시죠. 9909 said 방은 돼지 우리라고. 다 정말 공통인가 봐요. 그리고 3016 모닝그룹어 방 치워라 하더라. 발 디딜 틈이 없구나. 어릴 적 많이 들었죠. 지금도 가끔 듣지만요. So you still hear this to tidy your room? 저도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4470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엄마 폰으로 보냈는데 돼지우리냐 아닐까요? 라고 뜨끔하셨나요 우리 4470 Morning Groover 그리고 브래들리 Morning Groover께서 귀신 나오겠다 으이그 또는 도떼기 시장이니? 라고 엄마에게 많이 들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너무 재밌다 Okay, so I'm going to reveal the answer first 정답 먼저 발표할게요
1: Asking whether your room is for pigsty when your room is messy.
0: 그렇죠. 정답 많이들 보내주셨네요. 다들 뜨끔하신 마음 아닐까 싶은데요. 저 역시 뜨끔했거든요. 방을 보고 이게 사람 방이냐 돼지우리냐? 라고 물어보는 거. 왜 하필 돼지우리일까요? 돼지우리 되게 깨끗한데, 그죠? 근데 이런 말씀 듣고 싶지 않으신 거죠. 빨리 방 치워야 되는 거죠. So honestly speaking, I wasn't the type to clean up my room regularly when I was growing up as a kid. So my room used to be very, very messy. 지금이야 청소 진짜 열심히 하고 잘하거든요. 근데 저도 돼지우리냐 이런 소리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너의 방이 쓰레기통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경고를 했었어요. So my parents actually gave me a warning that they would throw real garbages if I don't clean up my room. 너 한 번만 방 정리 안 하면 진짜 너 방 쓰레기통으로 간주하고 쓰레기 갖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I didn't really take it seriously because who would do something like that, right? 근데 학교를 갔다 왔는데 진짜 제 방에 그 종량제 쓰레기 봉투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와 진짜 저희 부모님 한다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또 싫은 거 있죠 그렇게 쓰레기가 진짜 버려지니까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절대 이제 제 방을 더럽히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육 효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깜짝 놀래고 약간 트라우마여가지고 아 진짜 방 꼭 치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또 그런 참 교육을 해주신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 방에 쓰레기를 진짜로 버리셨던 기억 듣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저는 뚜렷하게 기억이 난다고요 Anyways, Morning Groovers, that is all we have for today's Chartopia. I'm going to be back to you guys after listening to a song. Here is Atlas Genius, Where I Belong. 돼지 우리?

0: 비리 안녕하세요.
1: 굿모닝.
0: 굿모닝. 항상 굿모닝 하실 때 이렇게 톤이 있으세요. 굿모닝 이렇게 얘기하세요. 항상 우리 한결같으신 YG PD님. I wonder what nickname you have.
1: I had nickname.
0: Yeah.
1: Called 오리방디.
0: 아 맞다.
1: I you mentioned you about before. This. Yeah. 벌써 잊어버렸어요?
0: 약간 근데 너무 TMI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잊어버렸나 봅니다. Are you okay?
1: I got a cold.
0: 어, you got a cold.
1: 요즘 감기 조심하세요.
0: 아,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1: 네.
0: How was Paris? Bahi.
1: Bahi.
0: Did you enjoy Bahi? Bolas.
1: Baguette, very good.
0: Como tu papel? Si vous voulez? Oui?
1: S'il vous plaît.
0: Oh,
1: s'il vous plaît, please.
0: Please, please. Como tu papel? 예,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파리 갔다 오셨으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1: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0: What is your name? 가장 아. 기본적인 거. 어, 네네네. Pardon? Como tu papel?
1: 내가 누구한테 그걸 물어볼 일이 없었어.
0: 내 이름은 Je m'appelle YG. YG. 약간 이렇게. 예, Je m'appelle YG.
1: Je m'appelle YG.
0: 예. 예, 이 정도는 기본 이렇게 하고 가셨어야죠.
1: 제가 누군가 이름을 물어볼 상황이 없었어요.
0: 아, 그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네.
1: 직원이, 제가 와이프랑 같이 갔는데.
0: 직원이 친절했다 그러면, 어, Como tu papel? 이렇게
1: 네네네
0: 그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So how was it? Did you like it?
1: Oh, scenery was perfect.
0: Yeah.
1: And also,
0: how was the weather?
1: Wine was perfecto.
0: Really tasty.
1: Yes.
0: Perfecto is yeah. Spanish. Why are you speaking Spanish? No hablas español. Esto es español. No es francés.
1: 엄청 맛있었고 그리고 네. 날씨는 좀 약간 변덕스러웠어요.
0: Okay, the weather can be a little different, you know, day by day.
1: 거의 2시간 단위로 바뀌었어요.
0: So basically it's like having four seasons in one day.
1: Yeah.
0: Oh, interesting weather.
1: It was windy for one or two hours. Or
0: yeah.
1: After that, it was sunny and then raining and then suddenly it's dark, right?
0: Oh, that sounds fun. Yeah.
1: Yeah.
0: 아주 즐거우셨겠네요.
1: It's been so much, but
0: 하루
1: it was
0: 동안
1: kind of fun. Yeah.
0: 지루할 틈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YG PD님의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짧고 굵게 다녀오셨네요.
1: 아 그래서 감기 걸렸어요.
0: 어, 하지만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for the chocolate that you brought.
1: 아, 네. yeah, I gave you chocolate.
0: 어, 또 뭐 그런 걸 사오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잖아요.
1: 안 사왔으면 또 어딨냐고 물어볼 거잖아요, 선물. Where's my present? 그럴 거잖아요.
0: 어, 누가요? Who does that?
1: I don't know.
0: 네, 어떻게 요즘 세상에 뭐 어디 뭐 해외 나왔다고 뭐 선물 사오고 뭐 그러나요. 그죠? But thank you. I love it. 다음에 어디 가시나요?
1: 아직 플랜이 없습니다.
0: And I also want to thank you for another thing. Thank you for joining the crew. Thank you for joining the running crew of TBS EFM.
1: It is confirmed?
0: Yes, you just confirmed yesterday. 제가 어제도 집착하면서 편집하실 때 여쭤봤더니 이제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1: I said
0: The crew is all set. 제가 요즘에 러닝에 빠져가지고 우리 EFM 선배님들과 좀 같이 뛰겠다고 러닝 크루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So it's going to be YG, me, and then Christina. 이렇게 셋이서 뛰기로 했습니다.
1: I got a cold.
0: 네네.
1: I got a cold.
0: 어, 다 낫고 그러면 뛰어요. 예, 기다릴게요. 다음 주쯤에는 나으실 거죠? I hope you recover soon. 예, 얼른 얼른 캐치하시고요. 그래야 뛰니까요. We have some messages. 1303 모닝 그룹께서 오늘 YZ... YZ 피디님과 서머 피디님의 케미가 기대돼요. 지난주 들었던 일이 어제 같은데 한 주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매번 좋은 연기 보여주셔서 즐거운 시간입니다. 라고 How do you like this message? YZ 피디님
1: 아, not GZ
0: 네, 뭔가 MG랑 YG랑 합친 걸까요? YG거든요. Because his name is Yeo-kun 그래서 YG 피디님인데 YZ도 나쁘지 않네요. You know, it reminds you of MZ generation which you want to be, right?
1: 어.
0: Yeah
1: I'm MZ.
0: 어, 그러니까요.
1: 왜 그래? 우리 같은 MZ잖아요. 왜 그러세요?
0: 맞아요. 그러니까요. 혼자 뜨끔했어요. 민스킴 모닝그룹 안녕하세요 YGPD님 모닝그룹 뿜뿜 만세 출첵이라고 이렇게 또 에너지 넘치게 보내주셨는데
1: 만세.
0: 한마디 해주세요 네
1: 만세
0: 만세 화이팅 에브리바디 화이팅 하는 그런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리수 모닝그룹 어 이거 읽어야 되나요?
1: 저는 잘 있더니 왜
0: 와 잘생긴 YGPD님 오셨다 어서 오세요
1: 왜 갑자기
0: 아 또 너무
1: 바뀌었어.
0: 이렇게 이제 한두 번이면 이제 제가 즐겁게 읽겠는데 매주 이렇게 잘생겼다고 하니까 어, 더 잘생겨 보이잖아요. 그래서.
1: 왜 그래? 갑자기 변했어? 나
0: 아니에요.
1: 파리 갔다 오더니 변했어, 사람이.
0: 그러니까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께서, 썸머야, 영혼 좀 챙겨라고. 어, 왜요? 영혼 항상 있어요. I always, I'm filled with soul. 그렇지 않나요?

0: 내 적성이 아니야.
1: 내 적성이 아니야. Do you have option number two?
0: 난좀 빼주세요.
1: 난좀 빼줘라고. 1번 내 적성이 아니야. 2번 난좀 빼줘.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우리 반장님께서 저도 같이 뛰고 싶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looks like we have another crew that wants to join us. 어떻게 생각하세요?
0: 난
1: 오세요.
0: 좀 빼주세요.
1: 다음 주 금요일쯤에 아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0: 저기요?
1: 저희 망원 한강공원쯤에서 아마 뛰지 않을까
0: 난좀
1: 싶어요.
0: 빼달라고요.
1: 상암동이랑 가까우니까 around like 5 PM 혹시 오실 수 있으시면 같이 오셔서 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YG PD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나요?
0: 네. 낙낙.
1: 근데 you're acting very different and I'm very disappointed. 어제 뭔가 편집실에서 제가 저기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는 아 런닝요 그 다음 주인가요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So you are pretty keen and interested. So what's wrong with you now? Is it because it's morning time?
0: No, I said 다음
1: 네네.
0: 주인가요 means 다음 주면 안 될까요?
1: So that means still yes. 뭔가 거절은 아닌 거잖아요. 예. 네. 얼른 컨디션 회복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네네. Please do not act like you're sick because I can tell. 또 연기 하시면 제가 다 보이니까요. 네. 그렇게 연기는 좀 삼가해 주시고요. 진짜 아프신가 보다.
0: 진짜.
1: 얼른 가보셔야겠습니다. We're gonna now send him off because he needs some good rest. 얼른 감기 나으시고요. We're gonna send him off while listening to a song by Becky Hill and Galantis.
0: Oh, 왜 그러세요?
1: Run! Let's go!

understand by thinking of them as pieces that are cut out perfectly to fit just the right shape and size. I'm not cut out for this. 내 적성이 아니야. 매일 아침마다 요리하는 건 참 힘들어. 내 적성에 좀 안 맞나 봐. Cooking meals every day is exhausting. I'm just not cut out for this. I'm just not cut out for cooking every day in the morning.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댄스 파티에 초대해 준 건 진짜 고마운데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많이 듣던 얘기입니다. Thanks for inviting me to this dance party, but I'm not really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dancing. 걔는 그냥 운동이 적성에 안 맞는 애야. 굳이 러닝 데려가지 마. 어머, 제가 정말 듣기 싫은 소리네요. She's just not cut out for exercising. Don't bother taking her out for a run. She's just not cut out for exercising. Not cut out for dancing. Not cut out for exercising. Not cut out for eating.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I'm not talented at this.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Hey, you know what? I'm not cut out for this. I'm not cut out for thi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Morning Groovers, what are you guys not cut out for? 우리 모닝 그루버는 어떤 게 적성에 맞지 않으신가요? I'm not cut out for this 사용하셔서 예시 문장도 보내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is all we have for today's Say What segment.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영어 표현 배워가세요. But this is not the end of Morning Groove. 아직 Morning Groove 남아있습니다. So stay tuned for the fourth part of Morning Groove, everyone.

So I'm ready. 준비 단디해라이라고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제가 Amor's Party 김현정 선생님과 함께 등판한 It's Time for Coin 노래방입니다. 여러분 뿌뿌뿌뿌 자체 효과음도 나타내는 이런 코인 노래방 어떠세요? Amor's Party, Love Your Fate. 여러분들 내 운명을 사랑하라. 어떠세요? 1, 2, 다 같이 Amor's Party 외치고 시작할게요. Amor's Party. 이렇게 좀 그윽하게 불러줘야 돼요. 아모르 파티가 아니라 아모르 파티 이렇게 해주셔야 구수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So morning givers, you're listening to 김현자 아모르 파티 and it's time for some TMI quiz. 또 몰라도 되지만 알고 싶은 자꾸만 궁금한 그런 summer 관련된 TMI 퀴즈 오늘도 시작할 거예요. So we're gonna have another TMI that's related to summer. So listen up, everyone. You're gonna find this one good. 되게 되게 재밌어요. 자 여러분 어제 썸머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제가 건강검진으로 내시경을 했는데요, 간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제가 딱 깨어났을 때 내시경 중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썸머가 내시경을 받으면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So Summer had an endoscopy during her health checkup yesterday and a nurse told her that something happened in the middle of the procedure. What on earth could have happened? So yeah, age is a number. Anyw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TMI 퀴즈 오늘 맞춰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에 무료로 댓글 남겨주시고요. 카톡 어플 가셔서 오픈 채팅방 TBS EFM 모닝그룹을 검색하시면 그곳에도 공짜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Amor Fati, everyone. What happened? I love it. 예타 뿌뿌뿌잉 이런 느낌이긴 한데요. 좋아요. 신나잖아요. 이런 거 가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 감독님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So long time no see, this engineer. So I haven't met him in like 2 years, I guess. A year? I don't know. I'm not so sure. 그래서 또 오랜만에 와주신 우리 베테랑 TBS EFM 감독님이십니다. 우리 윤동혁 엔지니어의 저 성함도 알고 있습니다. 성함 리빌하는 거 괜찮으시죠? 우리 윤동혁 엔지니어 감독님. 좋아요. 함께 오늘 달려보는 거예요. Age is a number. 마음이 진짜죠, 여러분. 자꾸 나이 묻지 마세요. 혹시 30대, 40대, 어려 보이는데 이런 거 말고. Just don't ask. Don't care about the age at all.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내시경 중에서 모닝그룹을 진행을 했다? 제가 잠이 들 거 아니에요. So obviously I would be sleeping during that endoscopy. And I'll be like, good morning, morning, universe. Good morning, morning, universe. 이러면서 막 비몽사몽 했을까요? 땡땡땡. 하지만 시도는 좋았어요. 828님, 어머 세상에. 설마, 어머, 방귀 끼셨어요? 5532 모닝그룹어. 방귀 뿡 했을까요? 펭귄킬러님, 방귀라고 하셨는데. They're asking, did you fart during the procedure? 여러분, 저 그런 거 안 해요. 저 그런 거 아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거 안 해서 효도했거든요. I don't do that kind of stuff. 저는 뭐 트름이랑 방구 이런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I don't know how to do it. 저는 약간 요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줄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Obviously, that is not the answer because I don't do that stuff.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주시고요. We have now moved on to my parents' generation music. This is ABBA, a dancing queen, being the dancing queen. Piano 연주, 따당, 따당, 따당. 티봉이, let's get it. 티봉이가 피아노 연주를 좀 해주고 있네요. 우리 선생님. 아, 내시경 도중에 썸머 누나는 벌떡 비몽사몽께서 딴따단딴딴딴딴 살사 댄스를 쳤다. 아유, 살사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I graduated from salsa dance, so I don't even know how to dance anymore. 저 춤추는 거 깜빡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도중에 살사 댄스를 쳤다 땡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죠? 도대체 what could possibly happen during endoscopy, right? But something very interesting happened for sure, according to that nurse. Obviously, I don't know what happened because I was asleep, but something did happen. 자, 여러분, 정답 맞출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연 썸머가 내시경 중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좀 약간 큰일이거든요, 이게. 자,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입니다. 아, 0121 모닝그룹어. 내시경 하다가 어버이날마저 효도하셨죠? Well, basically, I had the procedure yesterday, so
it's not exactly Parents' Day yesterday, so that's not the answer. 내 시험 받아서 제가 효도할 게 뭐가 있나요? 5532 Morning Group어. 제 딸, 9살 딸의 관점. 의사를 발로 쳤다? 라고 해주셨는데, 약간 비슷한가?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You're a little close. So according to my 9-year-old daughter's perspective, you kicked the doctor. 약간 몸부림이 되게 있었다고 해요. 몸부림이 사실 되게 컸대요, 제가. 막 엄청 움직였대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말 딱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we're getting close. 그 다음에 Chiro-chan said good morning. Okay, Chiro-chan, good morning. Buenos dias, bom dia. Where are you from? De donde eres?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반가워요. It's time for Queen 노래방 함께 즐겨요. Dancing Queen! 춤추는 언니! 17! 여러분들 부모님은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17 on the tambourine. 저는 노래방에서 주로 탬버린 치는 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춤추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탬버린 양쪽으로 들고 여러분들을 이제 신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춰드리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Oh, so 0421 sent in the TMI answer. So you snored during endoscopy. 내시경 중간에 코 골았다. So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I don't do. 또 하나 추가요. 전 코 골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방귀, 코골이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뭐 침 흘리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전 요정이니까요. 8228. 모두 같이 그러면서 춤을 추셨나요? 왜들 다 춤췄다고 생각하지? 아니, 내시경에 춤추는 사람이 이 전 세계에 있었나요? Did that ever happen in like this whole entire world? Does this really happen? No, that's not the answer. Where's my mama? 엄마에게 물을 찾는 그런 노래 듣고 계세요. Mama, this is Bohemian Rhapsody. Queen, 우리 Queen OPPA All Father 등판하셨어요. Hello, Freddie Mercury. R.I.P. 자, 4268 Morning Group. 썸머 피디님, 요새 날씨가 너무 좋네요. 내시경 중에 혹시 의사 선생님께 사랑 고백 날리셨나요? So did you confess your love to the doctor during the endoscopy? 4268 Morning Group.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 채 제가 잠이 들었어요. 간호 선생님이 이제 잠들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마취약을 놔주셔가지고 I don't even know how my doctor looks like. So dang. Okay, let's just say that to give you guys a little bit of hint. It was a little brutal. 굉장히 좀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빠졌대요. So something dropped during the endoscopy.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정답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거의 근접하고 있거든요. 영혜치님이 요정은 건강검진 같은 거 안 봤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혼혈이에요. 저희 엄마가 이제 요정이고 아빠가 사람이라서 엄마 아빠 이렇게 혼혈이라서 혼혈 요정이에요. So I'm like a halfy. So half side of me is fairy and the other half is human. 그래서 약간 사람의 소울도 가지고 있고 좀 그래요. 아셨죠, 우리 모닝 그룹들? 이렇게 또 제 비밀이 드러났네요. So I just revealed my secret about, you know, my fairy kind of identity. 오오사미님 열정 뭐예요? 오오사미님 is like doing it up, trying to come up with that answer. 주사바늘이 빠졌나요? Did the needle came out? 아니요. 오, 너무 끔찍하다. 저 주사 되게 잘 맞는 편인데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주사바늘이 빠졌다니. That's kind of creepy and scary and everything. 아니에요. Everybody, I've got to go. 노래는 이렇게 자신 있게 부르는 거예요. 박우리님이 놀라셨다. 저도 근데 조금 놀랐어요. 나 지금 뭐지 이거? 갑자기 지금 마마 엄마 물을 주세요. 무무침. 공사이 하나님 라미네이트. Why would I get laminate during the endoscopy? 여러분 안 믿어. 저 입이 너무 간지러워서 like I really want to reveal the answer. Something dropped, everyone. Something really, really dropped.
아, 저 지금 되게 뭔가 음악이 잘 들리거든요. 박우리따님께서 음향 체크를 갑자기 해주셨는데 제가 득음을 한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나 봐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득음을 하지? 그러면서 저한테 혹시 스피커가 나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주 잘 들립니다. 덕분에 득음했네요. Everyone, let's get it. What happened during my intos?

소피. 제가 이 노래 끝나고 정답 알려드릴게요. So you guys have a little bit of time. 한 2분 정도 남아있거든요. 뭔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제가 내시경을 받는 중간 뭐가 빠졌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아, 글보사님 안녕하세요. 썸머링입니다. 라고 출첵해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마마미야. I feel cheated by you. 마마미야. Since I don't know why. 마마미야, 마마미야. 아바랑 약간 리믹스네요. 여러분들, this is a song dedicated to my parents because they are in love with Queen. What does your parents like to listen to?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거 좋아하시나요? 저희가 또 신청곡들께 찬스가 남아있으니까 틀어드릴게요. Let it go, let it go. 여러분들, 이제 한 1분가량 남았습니다. You guys have like a minute left to guess what happened during summer's endoscopy. 내시경에 아마 이거 빠졌다고 하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But that actually happened. Okay, 티봉이 has moved from piano to guitar. Guitar solo, let's go!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8288님 뭐야? 설마 이가 빠지셨어요? 와, 썸머의 내시경 중간에 이가 빠졌다. So her teeth dropped in the middle of summer's endoscopy. 과연, 과연 정답일까요? 땡! But you're very close. 정말 여러분들 다가가고 있어요. We're heading towards that answer. 다 같이 let's go! 4268님 아, 생각났네요. 마우스피스가 빠졌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Also, the mouthpiece fell off because you have to wear that during the endoscopy. 아, 이것도 약간 비슷한데 이것도 땡이에요. 어, 왜 못 맞추시지? 진짜 충격적인 일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오케이. 다 이제 다 맞추셨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nce now it's time for me to review that answer.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우! We finally have the answer. 정답입니다. 8288님, 턱이 빠졌군요. 턱이 빠졌습니다. 우리 그루버들. So that happened. 제가 내시경을 받는 동안 턱이 빠져가지고 우리 간호사분께서 환자분 괜찮으세요? 아, 중간에 많이 움직이시고 턱까지 빠지셔가지고 제가 맞춰서 조치해드렸거든요. 이거 참고하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턱 관절이 좀 약하거든요. So I was told that my jaw became dislocated in the middle of endoscopy. So the nurse had to put it back in place. So that's what happened. My jaw joint isn't actually a bit weak. 그래서 제 턱이 좀 약해가지고. 여러분 내시경 하면서 턱 빠진 얘기 들어보셨나요? 진짜? 제가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턱이 이렇게 턱 빠져버렸대요. 너무 무섭죠 진짜. 저는 I've never experienced that. I hear from time to time that people's jaw drop sometimes. 제가 뭐 이렇게 뭐 어디 뭐하다가 턱 빠졌잖아 막 이런 얘기 들어보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살면서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내시경 때 제가 그랬지 뭐예요. 이거 내시경 때 막 아프다고 엄청 몸부림을 쳤다는데 왜 그랬을까요? Like you can't feel anything when you're asleep in the middle of endoscopy, but I don't know what happened. 뭐 진짜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모르니까 얘기만 해주신 거 듣고 그렇구나 하는 거지. So I guess I had to call my daddy for that. This is 사이 아버지입니다. 이제야 깨달아요. 내 턱이 빠졌다는 걸. 어찌 그렇게 사셨나요? 아버지, to all the daddies out there, my father, 사랑해요, 아버지. 이제 나와 같이 가요. 와, 턱 빠지니까 노래 갑자기 잘 불러지는 것 같아. I think it kind of helped with my singing, having my jaw being dropped yesterday during that endoscopy. 우리 굴보사님께서 특별한 썸머피디님, 맞아요. 저는 특별한 썸머피디고요. You know what? I have so much love for you guys. So yesterday, as soon as I heard that, you know what I thought? 아, 이거 TMI 기술 해야겠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그 턱이 빠졌다는 거 말씀해주시는 그 비몽사몽 상태에서도 이거 TMI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So I'm always thinking about you guys. Even though when I'm asleep during endoscopy, even when my jaw is dropping, it's all part of the episode.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에피소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I don't really have a quiet life. 저는 뭔가 인생이 좀 이렇게 단단하게 가기보다는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다 저 방송하라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나 보다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You know.

life has ups and downs, but it's all good because I'm collecting all the episodes to share with you guys. A22A, who sent in the correct answer, 오늘의 모범생 알바생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딸들이 이쁜 꽃을 선물해줘서 기분이 좋아서 그 휴가까지 내고 둘째 학교 바라다 주는 길입니다. 정답까지 맞히는 기분이 더더욱 좋네요. And sent in the picture of the flower, I guess perhaps given by their kid. 다시 태어나도 엄마, 아빠, 딸하고파 사랑해. Oh, what a loving message. So I want to be your daughter again, even in my next life. They are showing so much love for you. 얼마나 좋은 엄마이길래 또 딸께서 이렇게 또 예쁜 꽃과 함께 이런 메시지까지. 오늘 진짜 아침부터 기분 되게 좋으시겠다. 이 기분 쭉쭉 이어가가지고 주말까지 풀 충전 갑시다. 남아갑시다요 여러분. Let's go. 와, 싸이 노래가 끝나버리는 마법. 우리 8228 따님, 엄마께서 정답을 맞춰버리셨어요. 오늘 엄마 칭찬 많이 해주세요. Please praise your mother because she got the answer correct. 제가 봤을 땐 오늘 난이도 진짜 최상이었다, 그죠? 오늘 진짜 어려워서 인정, 인정. So I guess the level of today's quiz was really high, but 8228 got it correct. 우리 8228, 죄송합니다. 아빠예요라고, 저 아빠예요라고 하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를,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뭐 갑자기 정치인 된 것 같은데? Anyways. 우리 8228 따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아버님, 제가 이제 절대 깜빡하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8228이는 숫자 잊혀지지 않을 거예요. 제 기본으로 설정해줄까요? 너무 소름 돋죠? 오늘 정답 맞춰주신 거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Okay. This is Carpenter. Sha-la-la-la. This is yesterday once more. 아, 우리 부모님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You guys, this is your day today. Sha-la-la-la. 엄마, 아빠, 사랑해요. 우리 따님들, 아드님들, 카네이션 많이 준비하셨고요. 어머니, 아버님께 오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주시고, 부모님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예, 쑥스러워도 참고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이러면, 그래. 이러지 마시고. 나도 정말 사랑한다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라리지 마시고요. It's kind of scary. Okay, everyone. I need a little break to prepare for that news, so I'm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song. I hope my jaw doesn't drop in the middle of the news. 제 턱이 더 이상 빠지지 않길 바라면서. I'll be back to you guys soon. Stay tuned.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Let me get to this song quickly. Today, Music Boutique is going to feature this article by New York Times,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뉴욕 타임스에서 얼마 전에 기획 기사를 실었는데요. 30명의 생존하는 최고의 미국 작곡가들이라는 제목인데요. The list isn't really ranked. 뭔가 1, 2, 3위 순위가 있는 건 아닙니다. That's what I sort of liked about the list. Just the 30 voices who are still writing and shaping the sound of American music. 그래서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뭐 예상 가능한 그런 싱어송라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You know, Bob Dylan, you know, Paul Simon, Carole King, Stevie Wonder, Bruce Springsteen, Johnny Mitchell, Dolly Parton. 항상 등장하는 그런 분들이 나오지만 what kind of really caught my attention about this list is the mentioning of some songwriters, not the singer-songwriters. 우리가 알고 있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이 송라이터, 그러니까 작곡만 하시는 분들이 몇 명 계시더라고요. Which really, I thought was really cool feature about this article.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 아티스트, 작곡가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만든 첫 곡, 곡 하나 먼저 들려드리면서 4부에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So, we sort of started the music boutique segment just now, right? 그래서 오늘은 뉴욕 타임즈의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습니다.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is a special article published by the Times.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흥미롭게 봤던 거, as I said, are the inclusion of some, you know, full-time composers. 그러니까 이 싱어송라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컴포저들도 이제 포함시켰다는 건데 another interesting ad is Prince, you know, who we know is died a few years back, right? But they thought they included you know, Prince sort of posthumously as a still influential living era figure.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라는 의미에서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So we just listened to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s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이 곡은 바로 이 Ashford and Simpson이라는 이 작곡 듀오가 작곡한 곡입니다. So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was composed by Ashford and Simpson. Their full name is Nicholas Ashford and Valerie Simpson. So they were called the royal couple of Motown and the architects of some of the most soulful hits of the 20th century. 뭐 소울 음악에서 Ain't No Mountain High Enough는 거의 뭐 약간 찬송가 같은 그런 곡이잖아요. 그 곡을 작곡한 듀오입니다. 두 분인데요. Ashford and Simpson.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모타운의 어떤 히트메이커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when you talk about Ashford and Simpson, they always talk about these three songs that they penned for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duo. 처음에 들으신 Ain't No Mountain High Enough하고 the other two songs are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라는 곡하고 또 You're All I Need to Get By. 이렇게 세 곡. 완전 이 가장 명곡으로 이제 불리우는 곡인데 they are always almost used like a template for other composers to follow. 이 곡, 모타운 곡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교과서 같은 곡들 세 곡이 바로 이다 마빈 게이와 타미 테렐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세 곡입니다. So the first song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right? You can kind of see feel the gospel influence in the songwriting, right? Because I think Simpson Valerie Simpson of this duo started out her musical sort of endeavor in church.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음악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So you can kind of definitely see that influence with her songwriting too. 그래서 그 세 곡 중에서 두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also by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Let's give it a listen. This is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Marvin Gaye and Tammy Terrell. Nice, very sweet melody, but with some groove, right? 참 멋진 곡이죠. So, composed by this duo named Ashford and Simpson. So before they made it big with these two songs, Ain't No Mountain High Enough and Ain't Nothing Like the Real Thing, they penned for Ray Charles, 이 두 곡을 쓰기 전에 60년도에 이분들은 이제 송라이팅을 시작했는데 이 Ray Charles의 Let's Get Go Get Stoned라는 곡을 작곡을 해서 약간 그 인더스트리에 발을 디디게 된 그런 계획이라고 할까요? So this version was recorded by Ray Charles in 1966 and he made it a number one R&B hit in that year. Let's Go Get Stoned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마약 임플리케이션이 있는 곡이긴 한데 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조금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그런 의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만한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So let's give it a listen. 1965 hit by Ray Charles. Ray Charles의 곡인데요. 제가 이거 지정을 안 해놨네요. 네, 이 곡입니다. 들어보실게요. Let's get, go get stoned.

0: 엄청난 퍼포머들이었기 때문에 작곡가이지만은 본인들의 음악을 직접 부르는 솔로를 발표하기도 합니다. 듀엣 앨범을. 그래서 큰 히트를 치기도 하고 정말 뭐 작곡도 계속해서 40년 넘게 두 분이서 작업을 하셨지만은 they would be also successful, very successful as a performers themselves. 그러니까 뭐 작곡가로서도 또 이 퍼포머로서도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이 아내와 남편 듀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that is their song would be the last song for today.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Thank you for spending your morning with our program. I'm going to leave you with a song by Ashford and Simpson, their own solo work, which would become really popular and hitting the chart as well. Ashford Simpson, Solid.
1: And for love's sake, each mistake. Oh, you.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어제 큐티님 한 분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 있었습니다. Stratovarius의 Forever라는 곡이었죠. 가사를 보면은 I am dust in the wind, I'm the star in the northern sky, I never stayed anywhere, I'm the wind in the trees. 이런 멋진 표현들이 나오는 그런 가사인데 그 가사들을 보면서 은유에 대해서, 메타포에 대해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 있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원곡이 영어인 곡인데요. 원 가사는 이렇습니다. 영어로. I'm a flower quickly fading.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I'm a flower quickly fading. 빨리 피었다 지는 꽃이다. Here today and gone tomorrow. 한국어 번역을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라고 이렇게 약간의 그런 조미료를 포함한 그런 한국어 번역인데요. A wave tossed in the ocean, a vapor in the wind.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인데 내가 한낱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CCM 곡이라서 전체를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특히나 이 가사와 이 곡이 와닿았던 것은 이런 은유의 힘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So listening to Kansas, Dust in the Wind. All we are is dust in the wind. 우리는 그저 바람 속에 먼지일 뿐이에요. Same old song, just a drop of water in an endless sea. 늘 같은 노래, 끝없는 바다 속에 물방울 하나일 뿐. All we crumbles, all we do crumbles to the ground, though we refuse to see.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무너져 내리죠. 우리가 그냥 인정하지 않을 뿐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냥 들어도 모든 게 이해가 되는 너무 훌륭한 가사 아닌가요? 영구님께서는 저는 이 노래 들으면 가사보다는 3-finger 주법이 생각나요. 영구님 thinks of the three-finger guitar technique. 그렇죠. 이 3-finger 주법의 아주 대표적인 곡이긴 한데 그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스덤님도 어릴 때 이 노래 의미 알고 나서 캬 하고 취했던 적이 꼬마 주제. Right. I think that is the power of this metaphoric expressions and how good this lyric is. 그냥 어린 시절에도 그냥 들어도 뜻은 이해 못해도 아 그냥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 있죠. Okay, next song is very simple. Comparing life to a highway. Life is a highway라는 곡인데 가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Life is a highway. I want to ride it all night long. 인생은 고속도로와 같고 밤새도록 달리고 싶다라는 얘기입니다. Rascal Flatts, Life is a Highway.

questions of science, science and progress do not speak as loud as my heart. 과학적인 질문들, 또 과학의 진보. 하지만 내 마음만큼 크게 말하지 못해요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가사인데요. Talks about rationality, you know, equated with the science and progress is contrasted with emotion, which is our heart, right? Where the heart speaks louder means that feelings overpower logic. 우리의 감정이 이성을 짓누른다, 이긴다. Feeling이 먼저다, logic보다는 그런 노래네요. 들어보시죠. Coldplay, The Scientist.

This next one is, I love this kind of request. 6220님께서 조용남 물레방아 인생 1970년 발표곡이라서 목소리가 아주 젊고 비비드합니다. 라고 이렇게 주셨습니다. Song by 조용남 물레방아 인생 Windmill Life Windmill Life released in the 1970s. Unfortunately, we don't have the 1970 version. We do have the live version. The reason that I said that I love this kind of request is that it's kind of like a, it fits two standards that we have for our show today. 오늘 이 그 metaphoric expression, 물레방아를로 비유를 한 거죠, 인생을. 그 다음에 또 이게 커버곡이기도 하고요. So kind of a

0: 더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더블 다운 카인 오브 송.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이런 곡을 신청해 주셨는데, 물레방아를에 이제 비유를 한 거죠. 인생을 끊임없이 돌고 돌면서 기쁨과 슬픔, 고난과 행복이 반복되는 이 모습을 담은 건데, Reason that I'm playing this song for the cover Tuesday segment is it is a cover of a song by CCR, Creedence Clearwater Revival이라는 밴드죠. CCR이 불러서 아주 크게 히트를 친 Proud Mary라는 곡이거든요. 그 곡의 번안곡이에요. 그래서 가사를 조용남 씨가 이제 다시 한글로 쓰셨고 물레방아 인생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신 거죠. And this was also covered by Ike Turner and Tina Turner. Tina Turner 또 Ike Turner 그 부부가 또 리메이크를 해서 큰 히트를 친 곡이기도 하죠. 물레방아 인생 조용남 씨 버전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흘러가네 굽이굽이 굽이치는 인생길 웃고 울고 사랑하고 미워하며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아 이렇게 되는 곡입니다. 오늘은 라이브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조용남 물레방아 인생.
1: 세상 만사 둥글둥글 호박 같은 세상 돌고 돌아 정처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기웃기웃 구경이나 하면서

for DJ EQ's The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Some messages are so universal, they echo through every generation. In the world of pop music, these three simple words, I love you, have been whispered in ballads, belted in anthems, and hidden between the lines of verses. Whether it's a grand confession or quiet longing or bittersweet goodbye, pop songs have given voice to love in all its forms. So today on Music Boutique, we are taking a closer listen to how artists have turned I Love You into melody, memory, and magic. 아주 쉬운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팝 음악에서 I Love You가 어떻게 표현됐는지 뭐 너무 많아서 이거는 어떤 곡을 틀어야 될지 정말 모르는 그런 수준이겠죠. 그죠?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곡들을 성원해 보는데 뭐 그냥 이 심플하게 I love you라는 거 말고 어떻게 은근하게 I love you라는 메시지가 표현이 됐는지를 그런 곡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첫 번째 곡은 일단 제목에서부터 굉장한 뉘앙스를 풍기는 곡인데 Rod Stewart의 곡이죠. Have I told you lately? Lately까지가 이제 제목인데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가사로 들어가면 이렇게 I love you까지 나오는데 이걸 한번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내가 당신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던가? 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느끼실 것 같아요? Have I told you lately that I love you? 최근에 내가 말했던가? 사랑한다고? 좀 애매한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안 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또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됐는데 최근에 내가 얘기했었나? 이 최근에 이 포커스를 하면은 또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요. It depends on how you take away, right? 들어보시죠. Unplugged version으로 준비했습니다. Rod Stewart, Have I Told You Lately?

0: that's what you do.
1: Have I told you lately, Rod Stewart.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이 시니컬해서 그런 것 같아요. Have I told you lately I love you라고 하면 좋은 뜻입니다. 이 시니컬한 저의 어떤 이 어떤 정신이 여러분들을 기분을 안 좋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Rod Stewart의 곡이었고요. 다음 곡은 Extreme의 잘 아시는 More Than Words인데요. 이 곡이 참 가사가 정말 애매해요. It is saying that I love you isn't enough. You don't have to say I love you. 사랑해란 말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기도 하면서 또 사랑해라는 말이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액션으로 보여준다,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약간 해석을 해보면요. I love you is not the words I want to hear from you. 당신한테 사랑해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It's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 it. 하지만 뭐 사랑이란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여기서 좀 굉장히 애매한 그런 어떤 입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But if you only knew how easy it would be to show me how you feel.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한테 이 당신의 감정을 보여주는 게 액션으로 훨씬 더 쉬운 거야. More than words is all you have to do to make it real. 그러니까 말보다 뭔가 다른 거를 해서 보여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 애매한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Then you wouldn't have to say that you love me because I already knew. No. 액션으로 보여준다면 I love you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이미 내가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당신의 액션을 통해서. 이 굉장히 얼마나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I love you라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액션으로만 보여달라는 거야? 아니면 액션도 필요하고 I love you도 필요하다는 거야?

More Than Words Extreme 듣고 오셨습니다. So we are playing songs that subtly, sometimes not so subtly, deliver the message of saying I love you. 앤디 마이크님은 I love you 말보다는 선물을 달라는 거죠. More Than Words. 말 이상의 뭔가. 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군요. I think I get it. First line kind of says it all. Saying I love you is not the words I want to hear from you. It's not that I want you not to say. 그러니까 사랑의 뭔가 이상을 어떤 행동으로 보여줬으면 하는데 하지만 뭐 I love you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약간 여기서 이제 소심해지는 어떤 필자의 어떤 마음을 느낄 수 있죠. 다음 곡으로 가보겠습니다. I Will the Beatles라는 곡인데 just such a short, sweet declaration. Nothing flash.

비틀즈 I Will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Such a simplistic, way of saying I love you. You just say it, right? 그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곡입니다. So, playing songs that deliver the message of I love you, sometimes ever so subtly and sometimes ever so direct kind of way. 다음 곡은요, 달리 파튼의 곡을 준비했는데 I Will Always Love You. Of course, this song became mega famous through Whitney Houston's rendition of this song in the movie Bodyguard, right? 하지만 이 달리 파튼의 원곡도 참 훌륭한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곡은 정말 순애보적인 사랑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랑을 표현한 그런 곡인데 If I should stay, well, I would only be in your way. 내가 만약 머문다면 당신에게 그냥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가 될 거야. So I'll go. Yet I know I'll think of you every each step of the way. 그래서 난 떠날 거야. 하지만 당신을 한 발짝 한 발짝 내가 떠나갈 때마다 당신을 항상 생각할 거야. And I will always love you. I will always love you. 이 위트니 휴스턴의 버전은 굉장히 벨팅한 창법에 아주 확 지르는 I will always love you 그런 곡이잖아요. 근데 달리 파튼의 곡은 약간의 그 리저브된 감정의 그런 이모션을 보여주는 그런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달리 파튼 I will always love you.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a little announcement regarding open chatting service. We have just opened up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heck in and leave messages. If you go to open chatting channel on your KTalk app, you can find us by searching 101.2, 101.3.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 룸을 개설했습니다. KTalk 앱에 가셔서 1012-1013 오픈 채팅 채널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방송 청취하시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So, 오늘은 신앙송을 조금 할까 하는데 어떤가요? 신앙송. 라디오 신앙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인 작품을 선택을 해봤는데 이 작품 이름은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라는 작품입니다. It's by American poet named 잠시만요. 제가 길을 잠깐 잃었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네,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American Poet Named Emily Dickinson. Emily Dickinson이라는 미국 시인의 시인데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먼저 한번 이 한글 번역과 함께 시 낭송을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같이 보시죠. Emily Dickinson,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Hope is the Thing with Feathers. 희망은 깃털을 가진 존재예요. That perches in the soul. 영혼 속에 가만히 앉아있는. And sings the tune without the words. 말 없는 노래를 불러요. And never stops at all. 그리고 절대 멈추지 않아요.

우리 영원 속에 사는 새의 이 시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이 새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So this metaphor reminds us that hope is light, persistent, and comforting, even when life gets difficult.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얘기했던 거죠. 이 메타포, 이 비유는 이 희망을 우리 영혼 속에 사는 새에 이 비유한 이 비유는 희망이 얼마나 가볍고 아주 끈질기며 삶이 힘들 때도 위안을 주는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보면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그죠? 근데 딱 시를 딱 들어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이렇게 갸우뚱거리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So it takes time to really understand what the poet is trying to say. So time for a recital for second poem that I prepared for our listeners today. 이 시는 T.S. Eliot, another iconic American poet, T.S. Eliot, The Wasteland, The Wasteland, 황무지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읽어드리겠지만,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가장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달이다라는 라인이 나오거든요. 가장 인상적인 라인이기도 하죠. April is the cruelest. 그래요. 가장 잔인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네요. 4월은 너무나도 잔인한 달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4월의 이미지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4월 하면은 막 새싹이 막 이렇게 돋아나고, 그죠? 그런 느낌인데, T.S. Eliot 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S. Eliot, The Wasteland.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mixing memory and desire, 기억과 욕망을 뒤섞으며,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무딘 뿌리를 봄비로 흔들어 깨운다. Winter kept us warm. 겨울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었지.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잊음을 담은 눈으로 땅을 덮고.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말라붙은 덩이 줄기로 근근히 삶을 먹여 살리며.

That was Gary Jules' Mad World, following the poetry by T.S. Eliot, The Wasteland. 약간의 한 부분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The Wasteland에 어떠셨나요? So what it means, let's talk about what it means. So Eliot opens this poem, The Wasteland, with an ironic statement, right? While April is usually associated with spring and rebirth, he suggests that renewal can be painful. 첫 번째 라인이 상당히 의외죠. April is the cruelest month. 가장 잔인한 달이다. 그렇죠? 이 황무지라는 시인데요. 굉장히 역설적인 문장인데 일반적으로 4월은 이 봄과 이 다시 태어나는 그 재생과 연관되는 그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하지만 이 다시 태어나는 것, 재생이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라고 합니다. So it forces us out of numbness or despair into difficult change or remembrance. 그게 우리가 무감각이나 이 절망에서 벗어나 어려운 변화나 기억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는 그런 것인데요.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봄의 이미지, 그 봄에 대한 생각과는 굉장히 다르죠. I guess that's what poetry can do for us, right? It kind of forces us, puts us in a very different perspective that we otherwise would not have been in. I think that is the beauty of... 갑자기 왜 시에 대한 이야기 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죠? 주말에 곡을 하나 들었습니다. So you might be wondering, what is all this discussion about the poetry all of a sudden? I had a listen to this song over the weekend. 시는 참 어려운데, 시에 노래를 붙이면 뭔가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Poetry is innately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but when you put melodies on a poem, right, sometimes, somehow, it feels more relatable, don't you think? 어떤 곡인가 하면 바로 정태춘 씨가 최근에 발표한 앨범의 수록곡인데 정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The song is by 정태춘. Actually, a new release from one of the most influential and important singer-songwriter of our time, 정태춘, which is kind of surprising because he publicly announced that he would not make new music anymore in 2004. 이 정태춘 씨가 신보를 발매했다는 건 상당히 어떤 shocking한 그런 소식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난 2004년에 작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죠. 외부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실에 계시면서 뭐 사진, 붓글씨 등의 개인 작업을 해 오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he has since been immersed in personal artistic pursuit such as photography and calligraphy within his own studio. 그러던 도중에 2022년도에 다시 본격적으로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하셨는데 10곡을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2023년에. 그래서 오늘 바로 들으실 곡이 포함된 12집 정규 앨범 집중호우 사이를 내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So in 2022, he suddenly resumed composing music and recorded 10 songs which would comprise the new album just released. He and his wife, Park Nok's 12th regular album. 근데 이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바로 이 가사가 시와 같은 그런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앨범 소개글을 봤더니 역시 좀 더 이해가 갔거든요. 하지만 일단 노래를 먼저 들어보고 조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From his newest release, 정태춘 집중호우 사이.

올여름엔 파란 수국꽃을 기다리지 않겠다. 아직 내 젖은 발목만큼도 올라오지 못한 어린 잎새들, 전쟁 같은 폭우 장마에 강물 흐르는 주택가, 멀리 포성과 섬광이 멎고 문득 지리 멸렬해지면 그 갯벌 키 작은 갈대밭 붉은 다리의 어린 농개들이 질퍽한 각자의 참호에서 간지러운 햇살 기다리리라. 오후석이 2022년 6월 말일 오후 3시 누가 참혹한 장마 전선에서 붉은 피를 흘리고 있느냐. 강북 한변 낮은 도로변엔 등소화 모두 널브러졌다. 골목길을 투명 비닐봉지 갈증의 물병들이 떠내려가고 요란한 응급차들이 장대비 양화로 거북길 질주한다. 서해바다 해안길마다 휴전의 펜션 무너진 담장들, 거기 하얗고 또는 새파란 수국꽃들이 흐드러지리라. 오후석이 2022년 6월 말일 오후 3시 30분

가로수 같이 하래 통신선들이 흐느적거리고 남서풍의 구름이 몰려오고 태풍경보 다시 발령되는 사이 낡은 연립들 여전히 씩씩하게 유리 빌딩들 곁에 서 있고 하단에 바람 잠든 사이 수국 잎새 하나 더 틔우리라

정태춘 집중 호우사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최근에 몇년 동안 들어본 곡 중에서 가장 울림이 저에게는 컸던 그런 곡인데요. 왜 이렇게 시 같을까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읽어보니까 앨범 설명을 읽어보니까 이 창작 공백기에 정태춘 씨가 쓰셨던 시와 단문들 또 붓글의 텍스트들을 토대로 만들어진 곡이라고 합니다. No wonder, right? So these songs can be considered a collection of poetry, born from poems and short phrases written during a long hiatus in songwriting or based on the text of calligraphy that he's been working on. So but I want to end today's segment, today's show with this song, 길병민의 마중이라는 곡인데요. It's 가곡. 가곡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있는 시에다가 이제 곡을 붙이는 그런 음악 형태이잖아요. So that's, I was very much interested in 가곡 as well. 이 마중이라는 곡은 이 허림 시.

네, 윤학준 씨가 이 동요 작곡가이기도 하셨는데 그분께서 곡을 붙이신 그런 곡이죠. 아주 가장 popular한 그런 가곡 중에 하나입니다. It is one of the most popular 가곡 that a lot of people sing these days. Signing off with this song, 길병민, 마중, Have a great day today.